그림의 모델이 되는 꽃이 아니라 해도 르동이 그림을 그리다 눈을 돌리면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는 매일 다른 종류의 꽃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꽃을 가져다 놓는 사람은 르동의 아내 까미유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매일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가져다 놓는 아내 덕분에 르동은 계속해서 창작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죠. 헌신이란 사랑이란 어쩌면 상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놓아두는 이런 정성어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꽃의 이중창 레오 딜리베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을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메조 소프라노 잔 베르비에의 음성, 리차드 보니니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르동, 오딜 르동의 그림을 좋아해서 집에 걸어두고 계신 분이 9935 쓰는 분이군요. 40년도 전에 지금은 환갑도 지난 언니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떠들어서 야단 맞고 숙제로 이름도 낯선 르동 그림 보고 감상문 써오라고 해서 알게 된 화가라고. 물론 그 시절 시골 사람들인 우리 가족 모두는 르동은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이러면서 수군댔었다고. 물론 지금은 무척 좋아하는 화가가 됐다고. 아, 르동 그림 보시고 아 너무 못 그린다 이랬다면 아 뭐 대단한 미술 가족이 아닌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또 꽃그림. 르동의 그림을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꽃 한 송이 놓아주는 정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공개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못 그린다 하셨다는 993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냅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고 6785 쓰는 분, 가을비가 오늘의 등산을 쉬게 하고 온전히 신가음으로 적시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제주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에는 바람이 좀 돌풍이 불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워낙에 바람 많은 곳이라. 자, 이번에는 0257 쓰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먼저 듣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주의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프렐루드와 알르망드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입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와 두 번째 곡 알르망드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0257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가을 하늘을 보니 핸드폰에 예쁘게 우는 내 사진 한 장 남겨볼까 싶으셨다고 이제 50대 아이들은 모두 자기 자리 찾아 떠나고 자유롭지만 왠지 쓸쓸한 나로 살기 위해 여유를 찾아보신다고 하시면서 첼로 모음곡 1번을 청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0257 쓰는 분. 나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요즘은 하늘이죠. 3892 쓰는 분께서 공원 산책하다 바라본 하늘이에요. 신디 눈 호강하세요 하시면서 파란 하늘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꽃 얘기했더니 7314 쓰는 분이 아이고 지난번에도 이 꽃 보내주신 것 같은데 호야꽃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예뻐요. 별사탕 같은 호야꽃 보내주신 7314 하늘 보내주신 3892 쓰는 분께 차 한 잔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50 쓰는 분이에요. 어제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공연 안동에서 보셨다고 춤추는 것 같은 지휘자의 몸동작과 하나가 된 신비스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 앵콜곡으로 바카나를 했군요. 바카나 연주 후 단원들의 볼키스까지 한편의 프랑스 영화 같은 그런 공연이었다고. 이야 어제 공연 진짜 즐기셨군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은 오케스트라인데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4650 쓰는 분 좋은 시간 저희 또 가정음악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 잔 보낼게요. 4274 쓰는 분 예전에 장일범의 가정음악에서 처음 듣고 심쿵했던 곡이라고 그때의 감동 신가음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그 곡은 이 곡이에요.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959 중에서 오늘 2악장 안단티노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피아노입니다.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95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셨습니다. 8503 아주 오래된 대구 애청자 김영삼입니다.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미니 하이파이 오디오를 장만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정음악 청음 중이라고 분간하기 힘든 악기 소리와 들리지 않던 음들이 들리니 진정한 클래식을 느끼신다고. 이야, 진짜요? 그렇군요. 사실 마치 그 화소수가 좀 작은 좀 희미한 사진을 보다가 엄청난 그 화소를 가진 생생한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 오디오의 게시를 가정음악과 함께 해주신 8503 김영삼님께 차 한잔 나눠야겠네요. 8974 이른 아침 출근해서 텃밭에서 저녁 노을처럼 주홍빛으로 빛나는 백일홍 한 송이를 꺾어와 보건실 웰컴 플라워로 꽂아뒀는데 가정음악에서 꽃 한 송이를 꽂아두는 마음을 해석해 주시니 흐뭇합니다 하셨어요. 어머, 그러셨군요. 여기 계셨네요. 꽃 한 송이 꽂아두는 마음. 아, 누군가가 들어올 때, 보건실 들어올 때, 이야, 이 주황색이 참 좋구나. 그걸 위해서 준비하셨군요. 8974 쓰는 분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본 것 같네요. 차 한잔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7426 쓰는 분입니다. 6시 반에 일어나 김밥 9줄 말아 남편과 딸 그리고 제가 먹을 도시락을 쌌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 김밥 싼 날이네요. 오늘 오전에 진료 예약되어 있어서 병원 갑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쉼 없이 몸을 움직였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요 하셨어요. 아, 마음이 심란하셨군요. 겁이 좀 나고 두렵고 무슨 얘기 들을까. 9월 17일 그러니까 어젠데 어제 사연 주신 건데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7426 쓰는 분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비토리오 몬티 차를 다시 혹시 듣고 계시면 소식 좀 넣어주세요. 베르톨레 자매들입니다. 줄리 베르톨레, 까미우 베르톨레와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파블로 드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 작품 26 이어서 듣죠.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7426님께도 잔잔 보냅니다.

네, 사라사테의 카르멘 판타지,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233, 회사 출근 준비하다 햇살이 좋아, 음악이 좋아 공원으로 발길 돌렸습니다. 요즘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쁜 가을 햇살, 살랑거리는 나뭇잎, 은빛 물결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주네요. 오늘의 일탈이 저를 살게 해줄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잘리면 할 수 없고. 아, 많이 힘드셨군요. 잘하셨습니다. 9233 쓰는 분, 아, 살렸네요. 오늘 바람이, 오늘 햇살이 우리 9233 쓰는 분을 살렸습니다. 정춘희님, 여기는 강릉 송정해변, 서핑, 카이트하는 분들, 화창한 날씨에 선명하게 푸른 바다, 잔잔하고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에 쉬고 있는 여러 시민들 아주 평화롭다고. 6313, 9월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연차 쓰길래 저도 특별한 일 없는데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아침에 초사 둘째가 아 나도 엄마처럼 연차했었으면 좋겠다 하네요. 첼로곡 볼륨 높이고 바람소리와 함께 여유 즐깁니다. 오늘은 가을 맞이 옷 꺼내고 정리 좀 해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다 일탈이시네요. 6313, 9233 또 해변에서 서핑을 보는 분은 뭐 일탈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너무나 싱그러운 사연들입니다. 6313, 9233 쓰는 분께 한잔 나누고요. 김유근님의 신청곡 시벨리우스 에뛰드 작품 76의 2, 지안 왕의 첼로, 웰 안드레셔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련하네요.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제셔의 기타, 장 시벨리우스 에뛰드 작품 76의 2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위드 선우예권 공연이 9월 20일 일요일 부천아트센터와 22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22일 음악회에서는 선우예곤의 협연으로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올라리엘츠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5번과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퇴누 퀘르비츠의 오로라를 위한 찬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부천아트센터에서는 역시 선우예곤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독일의 고전주의부터 북유럽의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즐기실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민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이번 선우예곤과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부천에서 할 곡이기도 한데요.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테오도르 크렌치스의 지휘로 모지카의 드르나가 연주했습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들으셨어요. KBS 클래식 FM 신년주의 가정음악 9시 59분입니다.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오디세우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1: 예.
0: 네.
1: 야, 정말 지금 뭐 장안의 화제죠.
0: 그러니까요.
1: 벌써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여전히 흥행 질주 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신작
0: 네.
1: 오디세이. 야, 저도 뭐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0: 네.
1: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뭐 그 3,000년 동안
0: 네.
1: 계속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 재해석되면서 계속 그 어떤 새로운 재생산이 되어왔던 문화의 코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오디세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0: 네.
1: 그런 만큼 오디세이를 또 다룬 음악들이
0: 네.
1: 굉장히 많고 이번 영화 오디세이에 나온 각종 장면들에 해당되는 클래식 음악이 되게 많거든요.
0: 오,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오디세우스가 이 귀향을 하는 장면을 다룬 오페라도 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0: 또 믿고 듣는 유정우 선생님의 뮤직크리에이션 오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뭐 내용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하게
0: 네.
1: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0: 네.
1: 사실 뭐 이 그리스 군대가 이 오디세우스 지략가인 오디세우스의 목마 전술로
0: 네.
1: 10년 전쟁을 끝내고 모든 전리품들을 얻어서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길이 신들의 변덕 때문에 험난하죠. 뭐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살해당하고
0: 네.
1: 그리고 또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도 모차르트 오페라에 나오듯이 큰 고초를 당하고 포세이돈의 변덕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10년이나 걸리는
0: 네.
1: 이 그 엄청난 귀향길
0: 네.
1: 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 이어서 24권으로 방대한 양으로 이 10년간의 귀향 스토리를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조금 정리하자면 옛날에 영어권에서는 오디세우스를 그 율리시즈라고 했었죠.
0: 네.
1: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식 오리지널대로 오디세우스 이렇게 영어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원래 영어권에서는 율리시즈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고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0: 네.
1: 율리시즈라는 거는 로마식으로 변형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0: 아.
1: 로마어 이 라틴어로는 올리세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이게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울리세우스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울리세스가 된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울리세스가 됐는데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어로는 울리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바로 오페라 초기에 아주 위대한 작가 오페라라는 장르를 확고하게 확립시킨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가
0: 네.
1: 1641년에 발표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인데요. 이 당시가 상당히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시대인데 바로 1637년
0: 네.
1: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된 지 불과 40년밖에 안 됐을 때 최고의 상업도시 베네치아에서 산카시아노 극장이라는 돈 받고 표 파는 극장이 오페라 극장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게 귀족의 궁정에 있는 극장이 아니고 거리에서 돈 받고 표 파는 상업 오페라 극장이 베네치아에서 1637년에 처음 생겼는데
0: 네.
1: 바로 그 산카시아노 극장이 생긴 지 4년 뒤 1641년에 이 몬테베르디가 초연한 이 몬테베르디의 최후기 작품으로서 가장 원숙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울리세의 귀향. 이탈리아 말로는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라는 그러니까 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울리세의 귀환이라는
0: 네.
1: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곡부터 상당히 짧지만 가슴을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곧 이제 서곡 바로 뒤에 또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시간과 운명과 사랑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0: 시간과
1: 예. 운명과 사랑 여기에 좌우되는 존재다.
0: 그렇죠.
1: 라는 것을
0: 예.
1: 서곡에서부터 애처롭게 들려줍니다.
0: 자,
1: 클라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울리세, 오디세우스의 귀향 중에서 서곡 심포니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0: 정말 배서사 씨의 서막이 오르는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오페라 울리스의 귀향 중에서 신포니아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 연주였습니다. 아, 우리가 이번에는 영화로 즐기는 오디세이 400년 전인 17세기에 이미 오페라로 만들어졌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1: 그렇죠. 고대부터 오디세이아라는 스토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뭐 그 하나의 그 원조 판타지 SF 이런 것 같은 예.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 울리스의 귀향이라는 거는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 있죠.
0: 네.
1: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이제 해결하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렇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영화 이 오페라도 전체를 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1막부터 3막까지는 거의 다 남겨진 이타카에 남겨진 아내 왕비 페넬로페의 시점이 중심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전체 오페라는 5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막에서 이제 홀로 남겨진 페넬로페 이번에 앤 해서웨이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그 어떤 그 역할과 똑같이 시아버지의 수의를 짰다가
0: 풀었다가
1: 이렇게 하는 그런 페넬로페의 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여기 이 그 가사에도 계속 들어보시면 또르나 울리세 오디세우스여 돌아오라 계속 또르나 울리세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전체 3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3번 반복이 되는데요.
0: 네.
1: 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울리세 돌아오라라고 절규하는 막 이 정말 한숨 쉬듯 탄식하는 네. 그런 그 슬픈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도록 하죠.
0: 네.
1: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울리스의 귀향 중에서 1막 페넬로페의 탄식, 불쌍한 왕비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요. 페넬로페 역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레오나르도 가르시아 알라르콘이 지휘하는 앙상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의 연주입니다.

0: 몬테베르디 오페라 울리스의 귀향 중에서 1막 페넬로페의 탄식이었습니다. 불쌍한 왕비의 끝나지 않는 고통이요. 페넬로페의 안네 소피 본 오터가 노래했습니다. 레오나르도 가르시아 알라르코니 지휘하는 앙상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의 연주였는데요. 사실 제가 만약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유정 선생님이 이 곡을 소개해 주실 때, 아, 뭐, 그랬나 보다.
1: 그런가 보다. 예,
0: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네. 그런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후에 페넬로페의 탄식을 들으니까 안네 소피 폰 오터 음성이 너무 잘 어울린다.
1: 그죠?
0: 예.
1: 사실은 이 저도 이 오페라 예. 워낙 좋아하는 오페라긴 합니다만 그 사실은 이게 400년 전 작품이다 보니까 네. 우리에게는 그다지 친숙한 그런 어법은 아니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뭐

0: 이런 계기가 없는 상태로 이 곡을 소개할 때는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소개를 그렇죠. 하겠지만
1: 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럴 네. 수도 있죠.
1: 예. 네.
0: 그렇지만 영화에서 그 20년을 기다리는 페넬로페가 그 인고의 세월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걸 우리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남달리 와닿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페넬로페 하면 사실 너무 유명한 경음악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원래는 1969년에 스페인의 작곡가 아우구스토 알게로라는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이 페넬로페라는 노래는. 그래서 이 노래가 내용은 이 작중에 나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현대의 여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 아.
0: 그렇지만 중의적이죠.
1: 그렇죠.
0: 바로 3000년 전에 페넬로페와 같이 기다리는 이 여인이요. 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인데 이게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그 다음 해 1970년에 그 유명한 경음악의 대가 폴 모리아가 경음악으로 편곡해서
1: 그래요?
0: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킨 곡이 바로 이 페넬로페가 되겠습니다.
1: 오.
0: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그냥 폴 모리아의 곡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 페넬로페라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친숙하지 않고
1: 네.
0: 오랫동안 일본 번안 제목이었던 에게해의 진주로
1: 아.
0: 알려져 있었던
1: 아.
0: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네.
0: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페넬로페 들어보시죠.
1: 네.
0: 특히 중간에 여성 스캣을 들으시면 아, 이 곡 하실 겁니다.
1: 아, 들어보겠습니다.

0: 그 시절 음악은 이렇게 종지부가 없었습니다.
1: 그렇죠. 페이드아웃이 돼야죠.
0: 스며시 이렇게 내려주는. 변금숙님께서 애기의 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서. 그쵸. 이 곡의 역사가 이런 거였군요. 야, 정말 그렇습니다. 반갑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1: 그렇죠.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폴모리아 악단을 되게 좋아해서
0: 네.
1: 그 지금도 음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0: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난데없이 이 드럼이 나오면은 갑자기 막 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1: 아주 그 구수한 드럼 소리.
0: 자,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뭐 이 아테나 여신이 특별하게 보호해 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도 물론 이 젠데이아가 연기한 아테나 여신이 진짜 아테나인지 아니면 이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의 표현인지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네네. 아테나 여신이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10년 동안 걸리게 되는데
0: 네.
1: 무엇보다 오디세우스의 오만이 그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오디세우스가 맨 처음에 표류하다가 섬에 도착했는데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 거인 그리고 양치기이기도 한 키클롭스를 만나죠. 키클롭스라는 게 둥근 눈, 사이클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둥근 눈이라고 하는 그 눈 하나만 있는 이 거인들. 원래는 이제 그 원전에서는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폴리페모스라는 포세이돈 신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원전에서는 여러 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놀란 감독은 모든 걸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폴리페모스만 혼자 두고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오디세우스는 그 폴리페모스가 막 부하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0: 네.
1: 근데 마지막에 도망을 가던 이 폴리페모스 도망을 가고 난 뒤에 배에 탄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향해서 원전에서는 내가 바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그리스 이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다. 외치는 바람에 폴리페모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죠. 포세이돈 신에게 저 인간 절대 집에 못 가게 해라.
0: 아버지요.
1: 예.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원전에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영화 버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그 오디세우스가 그냥 활을 쏘는 걸로.
0: 그렇죠.
1: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입니다만 바로 이 외눈박이 거인 옛날에 이제 고전 영화들 커크 더글라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던 옛날 영화 이제 특히 영어식으로 율리시즈라고 번역되던 시절의 영화에서도 이 외눈박이 거인의 장면은 가장 이 비주얼적으로 인상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정말 끔찍할 정도의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네. 이 그 키클롭스 즉 외눈박이 거인을 다룬 바로크 음악이 있습니다.
0: 오.
1: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0: 네네.
1: 프랑스의 바로크 대가 샹 필립 라모가 작곡한 이 프랑스식의 합시코드를 가리키는 말인 클라브생 소품집 1724년에 쓴 이제 또 이것도 300년 된 작품이네요. 예,
0: 1700... 뭐 3000년에 비하면 상당히
1: 그렇죠.
0: 현대에 가깝습니다.
1: 현대에 가깝죠. 이 1724년에 작곡된 라모의 이 프랑스어로는 레시클롭이라고 해서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키클롭스들 외눈박이 거인들이라는 곡인데요. 이 외눈박이 거인을 상징하는 듯 굉장히 뭐랄까 좀 기괴한 그런 기교를 가진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 합시코드 연주의 트레버 피노크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네.

0: 장 필립 라모 클라비생 소품 키클롭스 트레버 피녹의 합스코드 연주였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 동굴에서 겪게 된 시련은 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그렇죠.
0: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과정이 뭐 이제 시작이죠.
1: 예, 이번에 뭐 완전 철갑 거인으로 묘사된 실제 원전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네. 거인 이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에게 전체 12척 배 중에 11척의 선원을 다 잃고
0: 네.
1: 한 척만 남아서 겨우겨우 가다가 또 이번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마녀 키르케의 섬에 도착해서
0: 네.
1: 돼지로 변했던 이 또 부하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근데 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저승 하데스로 찾아간 장면.
0: 아, 정말 멋있었습니다.
1: 멋있었죠.
0: 그냥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1: 그렇죠.
0: 그냥 갑자기 흑백 영화가 된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마치 이제 거기서 이제 시논의 서사도 그렇지만 그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 이 오이디푸스 전설에도 나오는 티레시아스의 묘사가 너무 예, 멋있었는데요. 어쨌든 티레시아스의 예언을 듣고 이제 그 귀환하던 중에 그 예언대로 이 바다 요정들 세이렌의 어떤 그 노래를 듣게 되는데
0: 네.
1: 이제 이 선원들에게는 왁스로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묶여서 그 노래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 장면의 연출도 너무 좋았는데 특히 그 이번에 그 영화 음악을 맡은 뭐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음악가죠. 루드빅

0: 란손.
1: 네.
0: 이분의 음악, 이 막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쓰지 않고 고대 악기인 아울로스라든지 피리, 아울로스라든지 리라, 발현 악기죠. 하프처럼 뜯는 이런 것들만 이용하는, 특히 이제 세이렌 장면에서는 왁스로 선원들은 귀를 막고 있으니까 뮤트가 된 것 같은
1: 먹먹한
0: 속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그 아울로스 소리.
1: 몽환적이고 근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1: 제 귀가 왁스로 채워진 듯.
0: 그렇죠. 네. 왁스를 떼내고 싶은
1: 네.
0: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이 루드빅 11손이 작곡한 사이렌즈, 이 오디세이 사운드 트랙 중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영화 오디세이 OST 중에서 사이렌스 들었습니다. 루드빅 11손의 곡이었는데요. 이 끝부분에 등장하는 뿔피리 소리, 예. 이게 바로
1: 아울로스죠.
0: 아.
1: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암포라 그림에도 나오는데 피리고 이제 마치 오보에나 이런 바순 같은 악기처럼 겹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 피리가
0: 네.
1: 두 개를 붙여서 한 입으로 붑니다.
0: 왼손 오른손으로?
1: 오른손으로 따로따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음같이 약간 우리나라의 생황 같은 그런 화음 효과도 날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 악기를 복원해서 이렇게 연주한 그런 연주였었는데요.
0: 네.
1: 참 그 영화 장면에서 너무 이 연출도 기가 막혔고 아주 참 훌륭한 장면이었는데 이런 그 사이렌, 이 바다 요정, 이 노래소리로 뱃사공들을 홀리는
0: 네.
1: 사이렌 얘기는 뭐 이 클래식 음악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0: 네.
1: 이야기들이죠. 뭐 로렐라이도 그렇고요.
0: 네.
1: 이 1892년에서 1899년 사이에 드뷔시가 작곡한 3악장으로 구성된 관현악을 위한 녹턴
0: 예.
1: 야상곡의 세 번째 곡이 바로 이 시렌, 프랑스어로 사이렌입니다.
0: 네.
1: 이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앙리 드 레니에의 1890년작 고대 로마네스크 시들이라는 시집 열수의 시가 있는데요.
0: 네.
1: 그중에 세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에 첫 번째 곡 구름과 두 번째 곡 축제를 먼저 작곡을 해서 초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곡 시렌, 이 사이렌은 그 여성 합창단이 필요하거든요. 여성 합창단이 그 보컬리즈로 가사가 없이 아주 그 유혹의 선율을 연주하는 그런 곡이 연주가 되는데 바로 요거는 1901년에 10월 27일에 파리에서 초연된 곡입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드뷔시는 과연 이 치명적인 바다 요정 세이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시죠.
0: 네.
1: 이 클로드 드뷔시의 세 개의 녹턴 가운데 세 번째 곡 시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여성 합창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반부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아, 이게 바로 드뷔시 세계의 녹턴 중에서 시렌이었습니다.
1: 이 아바도가 예. 어린 시절에 네. 지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된 곡이 드뷔시의 이 녹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정말 특이합니다.
1: 그렇죠.
0: 예. 잘 듣기 어려운 곡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예. 참 이 그 천재적인 거장은 어릴 때부터 이 그 떡잎부터 남달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천신만고 끝에 이 다시 뭐 영화에서도 묘사가 됐지만 칼립소의 섬에서 7년이나 허비를 하다가 결국은 기억을 되찾고 모든 걸 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이타카를 향해 가게 되고 고향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하데스 저승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가멤논의 영혼이 절대 개성 장군처럼 잘난 듯 앞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변장을 해서 상황을 살펴라, 주시하라 이렇게 얘기한 대로 거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원전에서는 아테나 여신이 거지로 변신시켜 주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11손이 작곡한 영화 음악 The Trial of the Bow 오디세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이 긴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고 사운드였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 활시위를 둥.
1: 둥 할 때 예.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활시위를 걸 때 그 주연 배우인 맷 데이먼의 연기. 이게 활을 구부리고 활시위를 끝에 거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마치 그 수도를 하는 그 고행자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0: 네.
1: 자,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 궁전에 들어와서 네. 온갖 그 음식도 축내고 술도 축내며 이 돌아오지 않는 왕 대신에 자기를 선택하라라고 강요하던 청원자들, 구원자들 네.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했지만 이제 페넬로페가 마지막으로 내건 조건이 이 오디세우스밖에 구부릴 수 없었던 이 활을 구부려서 시위에 시위를 걸고 활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리고 그 도끼에 연속해서 도끼를 둔 그 도끼 사이로 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특히나 그 구원자였던 뭐 안티노우스라든지 피산드로스 이런 사람들 다 못하고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활을 이렇게 딱 완성하는 순간
0: 내가 한번 해보겠어.
1: 그렇죠.
0: 예.
1: 이 50여 명의 구원자들 전부 물론 이 영화에서는 더욱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아주 힘겹게 이 그 응징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지만 오페라에서는 그냥 이 활을 계속 쏘면서 단칼에 이렇게 처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0: 네.
1: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울리세의 귀향 중에서 사막의 피날레 울리세가 활에 시위를 걸고 라이벌 구원자들을 모두 응징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페넬로페가 나와서 울리세의 활을 이렇게 활에다가 시위를 거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맨 처음에 청원자들이 막 힘을 끙끙대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울리세가 걸고는 벤데타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1: 페넬로페 역의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울리세 역의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의 연주입니다.

braccio non vi giunge. Il polso

0: 몬테베르디의 울리스의 귀향 사막 피날레였습니다. 페넬로페, 베르나르다 핑크, 울리스의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보칼레 연주였습니다. 네.
1: 예, 오디세우스라는 존재는 이제 지략가이면서 용기, 충성심, 그리고 관용까지 갖춘 이런 리더로서 뛰어나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0: 네.
1: 이 트로이의 유민 그중에서도 이 에네아스, 아이네이아스의 후예라고 자기들이 자처하기 때문에 트로이의 원수 오디세우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죠.
0: 네.
1: 그래서 로마의 베르길리우스라든지 스타티우스 같은 작가들은 오디세우스를 뭔가 약간은 좀 그 파괴자 이런 식으로 네. 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은 하나의 그 순례 오디세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례의 대명사가 돼서 신윤주 아나운서가 옛날에 진행했던 KBS TV의 클래식 오디세이.
0: 아. 그 저는 진행 안 했고 정세진 아나운서.
1: 예. 근데 그 제가 출연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0: 그거는 좀 예. 이제 방송 후 가려보도록 하고요.
1: 네. 예, 뭐 어쨌든 예. 그 클래식 오디세이 같은 그런 이름도 있듯이 하나의 그 순례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 이후 이 인류와 신은 서로 직접 소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게 돼 역사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스 신화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곡 역시 율리시스의 귀향 오막 피날레 이중창 빛나라 오 천국이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정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프로듀서 이건호 작가 정주은이 가연 제작의 박정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혁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보통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음정이 특별히 정확해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던 시절, 오보에는 일찍부터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악기였죠. 게다가 많은 악기 사이에서도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스스로 음정을 크게 바꾸기가 어려웠기에 다른 악기들이 이 오보의 음에 맞추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관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곁에도 한 자리를 오래 지키며 또렷한 자기 소리를 내기에 주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들이 있죠. 오늘 그런 든든한 기준음에 귀 기울이며 음악실 문을 열어볼게요.

안탈도라티의 오보에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중에서 4번 자장가 함경의 오보에로 전해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보에는 단연 도드라지는 그 선명한 사운드가 특징이죠. 깊숙이 침투하니까 자칫 신경질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함경 오보이스트의 소리는 참 맑고 부드럽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에 오보에의 라에 맞춰서 음을 고르듯 공연을 만나기 전에도 귀와 마음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무대를 더 깊이 보고 듣기 위한 이야기 먼저 만나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명현 씨의 설명을 한번 듣고 공연을 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저에겐 크거든요.
1: 아, 예고편 같은 2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공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어떻게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지금처럼 엄청 바쁜 현대인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0: 네, 네, 그럼요.
1: 그래서,
0: 네,
1: 공연장에 가서 꼭 이 부분만큼은 듣고 오셔서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기는 해요.
0: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미리 보고 그 음악을 듣는 정도의 준비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랄까 배경 상황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훨씬 더 즐거움이 커서
1: 네.
0: 이 금요일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부담스러우시죠?
1: 네.
0: 오늘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나요?
1: 10월에 열릴 손민수 피아니스트 리사이틀 이야기 준비했어요.
0: 네.
1: 이날 프로그램이 바흐 평균율로만 구성이 돼서 흥미로울 것 같아요.
0: 평균율만으로 전체 리사이틀을 구성하는 공연이군요.
1: 네. 이 평균율은 피아노를 배우면서 아마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0: 네.
1: 바흐 작품 중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졌으나 이렇게 리사이틀에서 본다는 건 좀 특별한 일인데 음악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평균율은 전주곡과 푸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0: 네.
1: 정말 모든 조성으로 다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뭐 장조 단조를 포함해서 그 유명한 이제 24개 조성을 다 가진 음악이 평균율이에요.
0: 네. 그래서 평균율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당시에는 모든 조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1: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라는 게 경계가 너무 넓어져서 불협화음으로도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음율이라든지 올바른 음악 아니면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조성도 이제 뭐 지금처럼 넓진 않았는데
0: 네.
1: 바흐가 그런 점에서 이 평균율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모든 조성의 가능성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한 가지 조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 시장조에서 시작해서 뭐 C 마이너 아니면 C 샵 메이저, C 샵 마이너 이런 식으로 계속 조성을 바꾸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음악이 다 달라요.
0: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조성에서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려줬고 아까 이제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성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제시를 해 주었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평균율을 통해서 24개의 세계라는 게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이걸 캐치해서 듣는 게 저는 이 평균율을 듣는데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모든 조성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 예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0: 음악의 세계를 크게 확장해 준 작품입니다. 이제 음악을 감상해야 할 텐데 평균율 중에서 어떤 곡을 추천하시나요?
1: 우선 가장 먼저는 1번 전주곡과 푸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이미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전주곡이거든요.
0: 도미 솔 도미 솔 도미.
1: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24개라는 또 다른 세계 아니면 행성 같은 데로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조성인 것 같아요.
0: 또 다른 행성으로 떠난다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C 장조는 뭔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집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0: 네.
1: 이걸 지나면 이제 앞으로 화성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데 아마 새로운 음악들이 뭔가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이 펼쳐질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상해 볼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그중 1번, 2번, 20번, 21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후가 이름부터 어려운데 네. 아, 그 이름을 얘기하셔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평균율이라는 작품의 제목도 네. 너무 뭐랄까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1번 프렐루드 같은 경우 정말 아름다운 음악인데 제목은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 이게 저는 참 재밌어요.
1: 저는 이 평균율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수학 과정에서 뭐 집합이 있고 뭐 네. 수열이 있고 뭐 확률과 통계가 있고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과정을 그냥 뭉뚱그려서 수학의 정석 이렇게 표현해서 아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 막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다 다르고 다 각각의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제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평균율이 아니라 각각의 이런 24개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면 저희가 에뛰드나 전주곡 쇼팽의 작품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제들이 원래 작곡가가 달진 않았지만 뭔가 그럴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이 평균율도 그런 게 있었더라면 좀 더 사람들이 재밌게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 아유, 또 이렇게 저의 질문에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흐의 평균율 가운데 어떤 음악을 감상해 볼까요?
1: 직전에 골랐던 음악들이 좀 거칠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음악들이었다면은 지금 고른 음악은 어딘가 사색적이고 차가운 음악들을 골랐습니다.
0: 기대됩니다. 지금 들어볼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후가 그중 4번 C샵 단조, 18번 G샵 단조 준비했습니다. 스비아투슬라 플리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그중 4번 그리고 18번 보내드렸습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바흐의 평균율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전쟁과도 같은 화성으로 옮겼다가 이번엔 좀 차가운 달에
1: 네, 맞습니다.
0: 잠시 착륙을 했나요? 아니, 저는 무언가 부유한 듯한 그런 기분도 있었는데요. 이 여행의 마지막에는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1: 1권의 마지막인 24번이 있어요. 시장주에서 출발해서 24개 조상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먼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1: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어둡고 그런 미지의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24번은 사실은 번호상으로는 가장 먼 번호긴 한데
0: 네.
1: 실제로 조성상으로 가장 먼 번호는 13번이랑 14번이에요.
0: 13번과 14번. 네.
1: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라서
0: 네네.
1: 이제 13번, 14번쯤 갔을 때가 가장 멀리 갔을 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시장주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두 음악을 준비했어요. 정말 멀리 떨어진 명왕성 같은 정말 미지의 공간에 간 것 같이 이 시장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 펼쳐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0: 그렇다면 처음 들었을 땐 바로 어떤 음악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1: 그 모호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저는 이 시장조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장조들의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점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처음부터 제가 이 음악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음악이다라고 어떤 규정을 하지 않고
0: 네.
1: 그냥 정말 낯선 곳에 여행을 왔는데 이곳의 풍경은 이렇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원조라고 부르더라고요. 리모트 키라고 네. 하던데 아 이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음에도 뭐 관계가 가깝거나
1: 맞아요.
0: 멀거나 하는 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1: 네.
0: 신기하고 그래요.
1: 기준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멀다 가깝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들어요.
0: 네.
1: 이제 거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이 시장조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느껴지는 건데 지금 들어보실 이 13번, 14번을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1번 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0: 네, 네.
1: 그거랑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느껴보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루드와 푸가 그중 13번 그리고 14번입니다. 스비아츠슬라프 리테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그중 13번 그리고 14번 스비아투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1번과 조성상으로 가장 먼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행성을 모험했습니다. 네.
1: 그리고 마지막 한 곡 준비했는데요. 다시 우리의 고향 지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다시 한번 시장조의 전주곡 후가 준비했습니다. 아마 네. 1번 처음 들었을 때랑 지금 다시 이 모든 곳들을 다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듣는 1번은 조금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0: 평균율 전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네요.
1: 네. 정말 모든 조성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갈 수 있는 정말 긴 여정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거치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편안함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치 오디세우스가 정말 모든 여러 고난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큰 의미가 담긴 선곡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끝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푸가, 그중 1번 C장조 스비아투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명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함께하셨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옷을 입을 때 상의의 색과 하의의 색을 어떻게 조합해서 입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죠? 어느 패션업계 종사자는 그럴 때 자연의 색을 참고해보라고 권합니다. 자연 속에는 어울리는 색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색 셔츠를 입을 때는 흙이나 모래의 색인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가을 숲을 연상시키는 겨자색 스웨터에는 나뭇가지를 닮은 짙은 갈색의 하의를 입어보는 거죠. 또 바윗돌 옆에 꽃 한 송이처럼 채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을 함께 써도 좋다고 합니다. 자연의 배색이 언제나 정답이란 뜻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배색표가 돼준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자연의 배색표는 더더 다채로워지겠죠. 매년 가을, 자연이 보여주는 호사로운 패션쇼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다려집니다.

피비히의 포엠이었습니다. 이윤석의 하모니카와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생생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은 자연이 보여주는 색깔 배합에 눈이 즐거워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슬슬 나뭇가지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선명할까요? 흐릿할까요? 작년에는 기억하기로는 단풍이 채 다 물들기 전에 추위가 찾아와서 색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는 좀 선명한 단풍을 볼 수 있기를 일교차가 크고 하면 좀 더 선명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색도 기대가 됩니다. 가을의 초입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콩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곡은 또 참 가을과 여러모로 분위기와 채도와 농도가 잘 어울리는 음악가죠. 브람스의 내 손을 위한 리베슬리더 왈츠, 사랑의 왈츠 작품 52A 가운데 첫 번째 곡, 여섯 번째 곡, 아홉 번째 곡을 피아노 듀오죠. 듀오 크로멜링크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시아 행진곡 작품 289번까지 들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피아노 내 손을 위한 사랑의 왈츠 작품 52의 A 가운데 첫 번째 곡, 여섯 번째 곡, 아홉 번째 곡 들었습니다. 듀오 크롬멜링크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레하르의 프라스기타 가운데 세레나데는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의 바이올린과 워르크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베니즈의 그라나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필하모니시의 첼리스트는 쾰른 필하모닉 첼리스트들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레하르의 프라스퀴타 가운데 세레나데였고요.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의 바이올린과 워르크다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부쩍 드보르자크의 곡들도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시간대에서도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로망스 F단조 작품 11번 준비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드보르자게 로망스 F단조 작품 11번이었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브루흐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 83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알레그로 몰토, 일곱 번째 곡인 알레그로 비바체 마논 트로포, 트리오 아폴론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고다르의 모음곡 작품 116번 가운데 발스였습니다. 윌리엄 베넷의 플루트와 스튜어트 베드포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루크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 83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알레그로 몰토, 일곱 번째 곡인 알레그로 비바체 마논 트로포였습니다. 트리오 아폴론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은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번 가운데 3악장 제어 레파프트입니다. 매우 활기 있게 연주하는 3악장이고요. 크리스티안 비아를라 마르카의 첼로, 라파엘 메를리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번 가운데 3악장 제올레 파프트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비에를라 마르카의 첼로, 라파엘 메를리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저희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준비했는데요. 오케스트라 창단 100주년과 더불어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무대에는 악단의 상임지휘자인 올라리 알치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20일 일요일 부천아트센터에서 22일 화요일에는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선우예권은 부천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고 서울 공연에서는 슈만의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쨍쨍클래식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이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연 초대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의 현대음악 작곡가 트웨누 쾨르비츠의 오로라를 위한 찬가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사연에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번 무대의 협연자인 선우예권의 연주로 고돕스키의 알트빈, 옛날의 빈 듣겠습니다.

고도우스키의 옛날의 빈이었습니다.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낙천적으로 살아가라 말하는 곡 하쿠나 마타타가 나옵니다. 어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 일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노래하는 곡이죠. 그런데 이 하쿠나 마타타가 있기 전에 이 곡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정글북에서 말루라는 이름의 곰이 불렀던 The Bare Necessities라는 노래입니다. 더 베어 네세시티스, 우리말로 하면 생활 필수품, 삶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라는 뜻인데요. 극 중에서 곰, 그러니까 영어로 곰이 베어잖아요. 그래서 베어가 부른다는 점에서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화 속에서 말로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까이에서 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요. 걱정과 갈등은 잊어버리라는 가사가 하쿠나 마타타와 닮았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정글북은 원작의 일부만을 가공해서 썼는데요. 늑대 무리에서 자라던 인간 아이 모글리가 늑대 가족을 떠나 인간 마을에 가까이 가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동물과 인간의 구도라기보다는 정글, 즉 세상을 아는 어른들과 세상을 이제 막 알아가는 아이의 구도에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모글리에게 정글을 안내하는 두 보호자, 흑표범 바기라와 곰 발루는 서로 방식은 달라도 모글리를 아낀다는 점에서는 닮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긋해 보이는 곰 발루를 만나기 전까지 모글리는 흑표범 바기라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조심성이 많은 바기라는 모글리가 하루빨리 인간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호랑이 쉬어칸이 모글리를 발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기라의 눈에 정글은 위험 요소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처럼 겁이 없는 모글리에게 규칙들을 가르치죠. 정글엔 질서가 있고 위험한 동물들이 많다는 것.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글리는 인간 마을로 가야 한다는 걸요. 그에 반해 낙관적인 발루는 모글리에게 세상을 즐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너에게 오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은 덜어내고 필요한 걸 얻으면서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어른입니다. 긴장 상태였던 모글리는 발루를 만나고 마음을 놓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식물 줄기에 등을 긁으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들을요. 영화에서는 누가 더 나은 어른이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모글리도 양쪽의 영향을 고루 받아서 성장해 가는데요. 마지막에는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토록 거부해왔던 인간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아이를 대할 때 우리는 엄격한 어른이 되거나

나 자유를 주는 어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이가 직접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멀어져가는 아이의 걸음을 응원하는 일. 정글북의 바기라와 발루가 보여준 사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리 길카이손의 정글북 가운데 베어 네세시티스였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하나제 페르마타 오늘은 디즈니의 1967년작입니다. 애니메이션 정글북 속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994년에 완성됐던 라이온킹과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말고도 라이온킹에서 티몬과 품바가 심바와 함께 했듯이 바기라와 발루가 모글리와 함께 다녀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 어른들이 심바와 모글리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이 자기 길을 알아서 찾아간다는 결말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 양육과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영화를 또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각자 지닌 가치관, 각자의 장점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길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결국엔 모글리의 선택을 존중한 그 결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나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또 뭉클하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지금 기억 안 난다 하는 저 같은 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슈인의 Fascinating Rhythm 듣겠습니다. 예후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에딘슬의 바르쉐바 콘체르토였습니다. 다니엘 에드니의 피아노와 케네스 얼윈이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두 곡은 거슈인의 곡이었습니다. Fascinating Rhythm, 예후디 마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이어서 I Got Rhythm 들었습니다. 얼와일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같은 마법을 부리는 곡이죠.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파엘 쿠발리기 지미아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아토였습니다. 라파엘 쿠발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19세기 낭만 시대에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영국의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 엘리아스 페리쉬 알바스의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를 마리엘리 노르드만의 하프와 프랑스와 르네 드 샤브레 피아노 테오도르 구슐바우어가 지휘하는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엘리아스 페레시 알바스의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였습니다. 마리엘르 노르드만의 하프, 프랑스와 르네 드 샤브레의 피아노, 테오도르 구슐바우어가 지휘하는 스트라스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멜랑콜리크입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멜랑콜릭이었습니다. 보통의 세레나데가 조금 더 가볍고 좀 밝은 느낌이 가득했다면 이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멜랑콜릭은 그냥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세레나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탄식에 가까운 멜랑콜릭적인 느낌이 더해진 곡이었죠.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로린 마자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로시니의 피아노 곡집인 노년의 죄를 바탕으로 레스피기가 화려하게 편곡한 발레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중에 들을 텐데요. 이탈리아의 한 신비로운 장난감 가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인형들인데 밤이 되면 살아 움직이면서 춤춘다는 이제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가운데서 타란텔라와 마조르카 준비했습니다. 샤를 디 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스피기의 발레 음악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가운데 타란텔라와 마주르카였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은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은주명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 후버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 1965년 스튜디오 레코딩, 각별한 날인데요.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0,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먼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아르투르 구르미오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제버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연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아르투르 구리묘의 바이올린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53살 때 작품인데요. 고전 교향곡 그리고 교향곡 7번과 함께 명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 음악의 고전적인 전통을 따른 작품, 힘에 충만한 걸작, 이해하기 쉬운 감명하고 서정성을 띈 작품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0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먼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페프의 교향곡 5번 비플랫 장조 작품번호 100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벤델의 쇼팽에게 바친 작품번호 111의 1번 조나단 플로우라이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벤델의 쇼팽에게 바친 작품 번호 111의 1번 조나단 플로라이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 상곡 슈만의 시인의 사랑 분돌리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분돌리히가 부르는 시인의 사랑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60년 전, 그러니까 어제가 되는 셈이죠. 9월 17일에 36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돌리입니다. 60주기가 되는 셈인데요.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철학적 사고나 이런 것보다도 찬련히 빛나는 그런 젊음의 음색, 이런 것으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분돌리입니다. 로베스 슈만의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테너 프리츠 분돌리히의 노래, 후버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 1965년 스튜디오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디히터리베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 후버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 1965년 스튜디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츠 분델리히 세계의 테너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벌써 됐습니다. 9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살아있다면 96살이 되는 셈인데요. 어쨌든 분델리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반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도 꾸준히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분델리히, 그의 대표작인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스튜디오 레코딩 말고 이 번외의 그런 실황 레코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젊음이 정말 빛나는 그런 음성, 아직도 생생

훈훈하게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 전해드렸고요. 오늘 후반부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번호 57 열정 브루노 레오나르도 갤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같은 남미 출신으로 아레리쥬와 같은 반열에 올랐던 갤버입니다. 너무 일찍 음악계에서 물러나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번호 57 열정 브루노 레오나르도 갤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은지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달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원전과 지금 상당히 다릅니다. 맨눈으로 달을 보던 시대에는 이 달의 무늬에서 토끼나 사람의 모습을 읽어냈지만 지금은 망원경과 우주 탐사 덕분에 산과 평원 또 충돌구가 만든 지형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우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행복인가, 사랑과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오래된 질문의 답을 기원전 철학자들에게서 찾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망원경은 좋아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고 우주선을 만들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지만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린 지금도 인간에 대해 궁금해하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달에서 토끼를 본 사람과 토끼를 볼 수 없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더 부러운 사람일까요? 어쩌면 답은 둘 다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부러운 사람은 달에 가보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아직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자꾸벤 빗도렐리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구아르다께 비앙칼루나, 저 달이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도이치번호 688의 이였습니다. 이탈리아어 가곡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슈베르트가. 그래서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노래네요. 달빛이 얼마나 밝고 밤하늘은 얼마나 푸른지, 바람 한 점 없고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네. 나이팅길 한 마리가 울타리에서 날아오르며 한숨 쉬듯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네. 달빛이 비치는 아름답고 고요한 밤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나이팅길의 모습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뭐 과학이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해 간다지만 인간의 행복, 사랑과 이별, 질투, 두려움, 외로움, 이것들을 어쩌지는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으쓱해지는데요. 음악은 그래도 우리의 감정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오늘 달 이야기로 문을 열고 또 첫 곡도 함께 했는데 클래식 천일 야화에서도 멋진 달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딱 들어오신 김혜림님, 삼착하신 진경수님, 오늘도 좋은 음악 즐감하겠다고 미리 인사 주셨어요. 강영실님, 젊은 시절에 별 좋아했는데 이제는 별로 볼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오프닝에서 말한 대로 아직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진희님 대단하신데요. 요즘 별 더 자주 봅니다. 천체 관측 어플이 있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오디세이를 두 번째 관람하고 오셨대요. 첫 번째 보고 오디세이 책으로 읽고 다시 보니까 더 재밌던데요. 와, 그렇다면 이진희님께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추석 특집이 아주 아주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더 알면 다치십니다. 하여튼 뭐 추석 특집에 오디세이 관련한 작품이, 오페라가 나온다는 것까지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달의 음악 너무 만나보시죠.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바갈루나 게 이나르젠티, 방황하는 은빛 달이요. 달빛이 비치는 풍경 속에서 멀리 있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루센 스웬슨,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달을 노래한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세기 칸초네였어요. 엔초 모나구라의 루나 마리나라, 바다에 비친 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엔초 보나구라의 선배격인 빈첸초 벨리니의 가곡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은빛 달이요. 소프라노 루센 스웬슨이 불렀고요. 워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0184 쓰시는 분께서 스튜디오에 오후에 환히 달이 떴군요. 무슨 달? 주말 잘 보내시라고. 자, 이번엔 별이 떴습니다. 바로 그 시대.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라 뽀르뽀라의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입니다. In Caelo Stelle Clare, Fulgescant, 밝은 별, 창공에 빛나고. 소프라노 율리아 레주네바,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Il Giardino Armonico의 연주입니다.

니콜라 뽀르뽀라의 바로크 시대,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 밝은 별 창공에 빛나고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율리아 레주네바가 불렀고요.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5318 쓰시는 분, 진짜 상상력 대단하신데요. 엄지척입니다. 전 달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달을 달로 안 보고 또 다른 세상 밖에 구멍이라고요. 어린 왕자가 그렸던 상자의 구멍 하나처럼 밤이면 저 달 같은 구멍 밖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는 세상이 있진 않을까. 이야, 가장 부러운 사람인데요.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5318 쓰시는 분. 임채희님, 만연한 가을을 느끼며 논알과 함께 행복하다면 온전한 삶의 철학을 논하는 시간 아닐까요? 와, 가을이 우리 임채희님을 철학자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5918 쓰시는 분,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따님이 처음으로 성악 콩쿠르에 나간다고. 우리 논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예비 논알 가족이신 건가요? 아님 벌써 애청자신 건가요? 딸아이가 부르는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힘을 얻을 것 같아 신청해본다고 하셨는데 오늘 직접 바로 준비는 못했고요. 조만간 이 주세페 사르띠의 가곡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대신 이탈리아 가곡 니콜라 보르보라의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L-O-V-E, love. L은 그대가 날 바라보는 모습, look. O는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only. B는 매우 정말 특별한 당신, very. E는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Even more. 아, 정말 주옥 같은 가사입니다.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 이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네킹 콜의 음성으로 들어야 제 기억이죠. 20세기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가수 네킹 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까뮈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이 파무 파탈, 데릴라의 매혹적인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꾀 수부 화다부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신보다도 강한 건 사랑입니다. 그녀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결국 삼손을 굴복시키고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밝혀내게 되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지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프랑스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작품이었어요. 조르주 비제이의 진주잡이 중에서 나디르와 주르가의 이중창, 어퐁디 땅불생, 신성한 사원에서 일명 우정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가 고대 신론섬, 지금의 스리랑카판 사랑과 우정 사이잖아요. 한때 여사제 레일라를 사이에 두고 연적관계였던 이 두 사람. 이제 모든 걸 잊고 죽는 순간까지 영원한 형제이자 친구로 남을 걸 맹세하는데 아,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일까요? 나디르는 레일라와 다시 만나게 되죠. 테너 주온 알러, 바리톤에는 지노 킬리코,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까뮤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파무파탈 데릴라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불렀고요. 조르주 프레트레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뮤지컬 넘버 이어드릴게요. 리차드 코치한테의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벨르. 여기서는 에스메랄다를 의미하겠죠. 그녀를 향한 이 콰지모도, 프롤로주교, 페비스 세 남자의 서로 다른 욕망과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니엘 라브와 파트릭 피오리, 가루가 함께 부릅니다.

리차드 코치한테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중에서 벨르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넘버였습니다. 이 프랑스 오리지널 캐스트죠. 다니엘 라브와 파트리크 피오리 가루가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 콩밭에서는 송편 얘기가 한창입니다. 이병준님, 저도 깨 송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콩 잘 못 먹었는데 이젠 콩도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죠. 박예정님이 오늘 저녁부터 살쪄가는 달님 달맞이 해야겠다고 그 전에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 달로레 만나보시죠.

달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달이 아이를 데려간다. 옛 안달루시아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에겐 공범도 있어요. 바람. 바람이 달을 도와서 아이를 데려가 죽음에 이르게 하죠. 스페인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이 오래된 믿음에서 출발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편 만들어냅니다. 달의 로망스. 1928년 출간된 집시 로망스집을 여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로르카 자신도 이 작품이 달이 춤을 추면서 죽음을 가져오고 바람이 그 곁에서 죽음을 돕는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죠. 바로 그 로르카의 시, 달의 로망스입니다. 달이 대장간으로 찾아왔다. 나르드 꽃으로 장식한 부풀린 치마를 입고 아인 달을 바라본다. 보고 또 본다. 아이는 달을 응시한다. 동요하는 바람 속에서 달은 두 팔을 움직여 관능적이면서도 순결한 단단한 주석 같은 가슴을 드러낸다. 도망쳐라 달아 달아. 집시들이 들이닥치면 내 심장으로 하얀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 테니까. 아이야 날 춤추게 두렴. 집시들이 오면 모루 위에 있는 널 발견할 테니 작은 두 눈을 감고 있는 너를. 도망쳐라 달아 달아. 벌써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아이야 날 내버려 두렴. 빳빳하게 풀먹인 내 흰 빛을 밟지 말렴. 말타니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말발굽이 들판에 북을 울리며 대장간 안에서 아이는 눈을 감고 있다. 올리브 숲을 지나 집시들이 온다. 청동과 꿈의 형상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눈은 가늘게 뜬 채 올빼미가 어찌나 우는지. 아 나무 위에

아이가 달에게 집시들이 오기 전에 달아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존재는 집시들이 아니라 달.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아이가 눈을 뗄 수 없었던 달. 그 달이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건데요. 시에 처음부터 달과 함께 있었던 바람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대장간에 남아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킵니다. 달과 바람이 함께 아이를 데려간다는 오래된 이야기의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훗날 스페인 작곡가 미겔 오르테가가 이 시에 곡을 붙이면서 시의 제목 그대로 달의 로망스라는 스페인 가곡이 탄생합니다. 아름다운 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사라지는 달. 한편의 시가 음악이 돼서 들려주는 아름답고도 서늘한 이야기. 미켈 오르테가의 달의 로망스, 로만세 델라 루나 루나입니다.

로르카의 시가 노래가 된 달의 로망스. 바리톤 카를로스 알바레스, 미겔 오르테가가 지휘하는 말라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시인 로르카가 채집한 스페인 민요입니다. 나나 데 세비야, 세비야의 자장가. 소프라노 베니타 발렌테,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꽃을 편다. 내 눈이 읽기 전에 나무가 먼저 읽게 한다. 바위 틈에서 나온 다람쥐가 읽게 한다. 날아가는 새가 읽고 나서 내가 읽는다. 쌀이 꽃이 읽고 나서 내가 읽는다. 이성선 시인의 산에 가서 시를 읽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산에 가서 시를 읽으면 그건 혼자 읽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나무가 읽고 다람쥐와 새가 읽고 또 꽃이 읽고 그렇게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과 발자국이 지나간 다음에 읽는 시는 방에서 혼자 읽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궁금해서 올가을에는 시집 한 권 들고 산에 가봐야겠습니다. 박영훈 작곡 가을의 일기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박문주의 25년 가야금 그리고 박영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경훈 작곡 가을의 일기, 김문주의 25연 가야금과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성선 시인의 산을 가서 시를 읽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사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다람쥐를 보고 새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연의 시를 인간이 읽고 또 인간의 시를 자연이 읽으면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 더 아름다워지는 가을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가을 기운 가득 담아 우리 음악 함께 하시죠. 김영재 작곡 숲속 다람쥐 이어드립니다. 김정림의 해금 그리고 김영재의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작곡 숲속 다람쥐, 김정림의 해금과 김영재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마음을 가누기 어렵게 하는 것은 맑은 밤에 들려오던 다듬이 소리라네. 문 열고 하늘 보면 달빛은 옥과 같고 대그림자 너울대며 지붕엔 서리가 가득.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서리 내리는 가을이면 유난히 마음을 가누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듬이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유배지 외진 초당에 과연 다듬이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이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에 있을 때 듣던 소리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집이 그리워진다는 것을 다듬이 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다듬이 소리는 이렇게 가을밤을 상징하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도 다듬이 소리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요. 제목은 가을 다듬이 소리입니다. 무슨 일로 밤새도록 방망이 두드리나 팔목이 시리도록 멈추지 못하는데 저 소리는 내 집 다듬이 소리와 사뭇 다르네. 이웃집 다듬이질에 수심이 어렸구나. 가을밤이면 겨울옷을 짓느라 온 동네에서 다듬이가 울리지만 그 소리가 집집마다 똑같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웃집 다듬이 소리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웃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듬이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정이 궁금해집니다. 가을밤이면 온 동네에 울리던 소리. 아무도 그 소리를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옛날 여성들에게 다듬이는 고단한 노동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을 실어서 전하는 악기 역할도 했던 게 아닐까요?

아리랑 부르며 다듬이질 했던 여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문경아리랑 송옥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혜경 작곡 찔레꽃 주제에 의한 25연 계량 가금 편주곡 준비했습니다. 김희정의 25연 가금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김혜경 작곡 찔레꽃 주제의한 25연 계량 가야금 변주곡 김희정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진주난봉가 이성훈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성훈의 노래로 진주난봉가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소리 편곡 산정풍류, 경기 포천 자진상여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들소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모과 하나를 준다면 당신은 그걸로 무엇을 할까? 예쁘다고 하기엔 조금 모자란 것. 당신은 손으로 쓰다듬을 것이다. 향을 맡아볼 것이다. 식탁 위에 그냥 놓아둘 것이다. 생의 모든 날을 그러모아 평생이라 부른다면 빛나는 날은 기껏해야 며칠. 빛나고 싶은 적 많았으나 빛나지 못한 순간들. 나는 99%의 평범을 사랑하기로 했다. 평범함은 특별하다. 우리가 그 속에 숨은 모과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 모월 모일 서문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평범한 날들 속에 모과가 숨어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모과를 예쁜 과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자체로 달콤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그 공간에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차를 만들면 겨울 내내 향기로운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빛나지 않는 날들이라 여긴 시간은 마치 이런 모과와 같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향기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향기롭게 하는 건 빛나는 며칠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모과 같은 하루하루라고 말하네요. 화려하거나 달콤하지 않은 날들이 조용히 흘러가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이 너무 힘들고 정신없거나 또 지루했다면 모과의 나날 중 또 하루가 흘러갔구나, 우리 생이 그만큼 향기로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박연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내 모과 하나를 품었다. 이제 당신에게 내밀어 본다.

임교민 작곡 향기 서린 시간들 가요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달리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는 달리기가 참 싫었는데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니까 자꾸 달리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달리기 기록이 곧 점수가 되고 나의 기분이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수업 시간에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서 천천히 가도 되고 또 달리고 싶은 만큼 달려도 되니까 거기서 자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잡한 규칙도 없고 이겨야 할 상대도 없고 오로지 나와 주변 풍경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서 자유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이 가을은 야외 운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달려보실래요? 아니면 다가오는 연휴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풍성하고 활기찬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끔 길 위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모든 걸 잊고 풍경 속에서 웃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이 필요한 이유를 그런 장면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나뭇잎들이 색이 제법 변했고 다른 해보다 가을이 일찍 찾아와서 쾌적한 9월을 보내고 있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최고의 예의는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가끔 걸음을 멈추고 우리 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초, 쑥부쟁이, 벌개미취, 코스모스, 가을꽃들도 배부를 정도로 눈에 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를 마음에 가득 담는 저녁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Walk With Me 였습니다. 로빈 스필버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애냐의 곡이죠. The Memory of Trees라는 곡을 애냐의 곡들을 많이 리메이크한 연주 그룹 The Taliesin Orchestra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최윤정 씨, 올해 가을이 일찍 찾아왔죠. 인간인 저는 환절기라 시름시름합니다만 그래도 엄청 좋습니다.